上回说到，红猫坠崖重伤，还好麒麟滴下的泪珠为他争得一线生机。跳跳和猪无戒偶然得到了灵歌仪式的信笺，魔教的阴云想